그래도 기분이 뭐라고 안 그래도 기분이 뭐라고 안 지금 막 바보들이 욕도 가이 바보들이 꼭 비나스 그래도 기운다 이거에 못 발 가족이 뭐하든지라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0: 그저 누나!
1: 니 얇은 녹독 보호해 놓는다고? 뭐긴 문라보나구나. 저 꼬리한.
2: 올리거라 무슨 일이 있다 보니 뭐
3: 어떻게 그봐
2: 오마사 못 입어 그런 눈밖에 걸린다고 와
3: 와가마 어떻게 숨고글 링은 와가마 마이 바와 뭐 바이게 기고 요 고용님 뭐 하고 이리 고구마 여러분 와가마 마이 바와
2: 벌, 이 뭐야? 시안, 하?
3: 이렇게 뭐하니 뭐야?
2: 벌, 확사요란, 오스박 손을 떼라고.
3: 몸을 이발로서, 이목박 담박나고.
2: 벌,
3: 몸을 이기 발로서. 이모하
2: 벌트 브라미스 벌트 어떻게 그 트레이더 오구마 이바오 벌트 브라미스 오구마 이바오 니네
3: 이거 봐 이모 이거 봐 이모 뭐 플라노
2: 벌! 디스코 이게 네 고구마? 벌! 안 들어!